아라니 그 마와 보지오지 탐진다 레와 중청럽다 디 레와 중청 그쳐다 지니 되니 아람상 코리옹벨라 송자베지 게헤 간살로 노리디야 되니 라니 그 삼살드베네 라치 소카 있는다 로아 마 있는다 아람상 코리옹 그릴라 소바냐므

0: 大哥，杀鸡焉用牛刀？我去会会他。来者何人？
1: 我乃你家火头军爷爷是也。
0: 你是火头军哪一个？
1: 大丈夫行不更名，坐不改姓。我乃火头军王新熙。
0: 你又是何人？
2: 我就是镇守天山的守将，辽龙。哦，原来是辽将军，在下奉劝你赶快投降，不然让你暴死当场。呀呀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